0: 도쿄 포지션 243-1000 플라이 레벨 190 디렉트 브리지 센 플라이 레벨 150 바이 3
1: Furnace 243 Tokyo approach, runway 34 right, clear the swamp tango arrival.
0: Runway 34 right, clear the swamp tango arrival, swamp 243.
1: Starwalker 00 Tokyo approach, good afternoon, runway 34 right, clear the route as tango arrival.